토토가시나 위차와기 오보와다케 게하데쳇 워위차와기에게 이하나도 코도 오야데 토니비 오우야비 헤나 대하와니체 다고 오다 톡차 두가 오시다테데 이에체체 헤나흐데도 다고 오아시나 Nietzsche, wo wa champion, wo wa champion.